0: 피가 벌다 양아샤 가리고 아이 그이도 안 보. 이게 이거 보나 아니 분노거리자. 이게 타가가 이 어라이 것은 서자고 타라이 서자이게 서자이게 이거 하리나 힘바 다이란도이나 하리나 힘바 하이 페페하고 로마 뽐뽐 거라이도 안 보. 사로토 말할 것이 있대라. 하이게 나오고 보래. 그러니까 엄마 뭐 말은 어떠드 네 와나다라고. 하이게 하고 주도 나와게 할 것을 봐이 뭐 애모니니 부실라다 주도 나와게 아 놀라게 하고 할 고로 아 놀라게 그이 터짱 그 할 것을 마사
1: 어느 할 것을 님 반니 피엄 그 때문에 사는 거 사셨잖아.
0: 첩자 한 가지 너그 첩자 한 가지 너 할 것만. 그 첩자 한 가지 할 것만 사. 무슨 말이 그야고 암수 그 너희 할 것만 많이 싸우이 말이야 이거. 마보노 바 아버지도 많이 할 것을 왜 마마 보 못하게. 뭐 누구마가 뭐니 뭐 누구마가 빈부 사가는 게 그이만 거 사백이야 이거. 뭐니 뭐 그이만만가. 하게 너. 아이, 아, 됐니, 라자로. 니니 딸 엄마 가라키야. 아서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알아가 알미라가 뭐 뭘 뭐랄 것은 사적이야나 사람아서 말이 온갈 네 양갈도 뭐 사적번이야 뭐 에이 아무리 하게 이거 사람아서 카드나 리마 동번호 예오는 뭐 사쿠아로 리마 하게 이거 하게나 어? 하게망 하게망을 그 죽도망 라이베이냐 이거 트이 아이브 사드나 그 트이망 응발게 아보 랭가 투가 아 그 트이게나노 목들이 탐악하지 예보 안가이 하게나 니네 땅가 파기야 호란 이정만이 너고 땅이 너스라 사드나꺼 니네 사드겨 니네 땅가 어자가 땅 원가 땅 소가 군수 앞서 머리야 두두두두 그리마 그리마 자나스 산가나보 재미야라
1: 아이고
0: 아, 남군년 있는 사람들 인사잖아, 꼭 자자겨, 응? 하인가. 알게 너, 어? 어, 라니 정마 사가다. 라니 정마 사가. 너다, 니니? 뭐마사 애전 문이니, 어, 문이, 무슬라 바이냐? 안 무슬라 너. 사자나 동은 안 가비 동안에 뭐로 사바이? 분우그리디, 니 양 분우그리 말이야. 분우그리 위내 보로, 아로 다몰라게 다몰소가, 아벌 안살 말이야. 니 사가. 한가, 하이, 하이디바. 이게 탕이 내게 꾸는 그 뜨거고 내 것이 그 뜨? 그 뭐 그 뜨 영혼인 그 사람
1: 나는 뭐 랭작 동하다나
0: 랭작이 동하다고 해이너 랭작이 동하 오 그니 뭐나 따뜻한 카냐 하나 대중모 통구이 사라게 뭐라 멍이 호라자니 호주로 없는 사 아니 호주로 대중모 통구이 대중모 통구라 가하이 이거 뭐나 또 랑이 대중모 통구이 두구로 밝혀 무수로 밝혀 에고 시간 가입이냐 이거 사라게 다 이거 어, 뽀그럼은 뽀그럼. 어, 아자바이 사라게. 사라게한가. 아자바이 뭐 사정어 뭐 깔냐니. 그나이게 깔냐니다. 니니, 허른이거든. 그나이게 깔냐니. 아, 아자바이 너, 이제, 아는 이제, 사라티도 내려, 내방을 하이. 너그마 파네 말이 사니니 갈리자, 뱀! 망어, 알어. 아자바이 뭐 사정어이, 깔장마 하느냐이. 뭐지, 아자바이 뭐 사정 고마워라, 마스 인게. 뭐고자니 뭐 감자기 고마워라, 너. 뭐고 깔장하니, 뭐고 깔장하니, 뭐고 깔장하니, 니. 어이야, 마사가의 풍화에 아주 마사이, 너거나 파망, 파망, 이거, 살방거와이 툴라요. 토라야가 아주 고 시작을 한가이, 아이와이샤 목도리 타오가 삶이야. 잉? 이라던 거사성을 가냐 개바, 하이 호로가 가이바, 사우스 가냐 블리, 이라이망, 풍화에게, 마사나 실내야 잔자라 마사, 에이, 실라빠 털걸레동. 에이, 너, 이거 다보, 내 어고니, 문이 찬이 불슬라바게, 아버노케이 라다니 부사드 함자그이냐이 내신이 지고 판년왕 챙겨낭 거이바 에이 코스모스 부타리마나 인게바 뭐바이 깔기야
1: 깔기야 어 오라다니 부사드 뭐요 코마라리 같다나
0: 코마라리 같다 하게노 어 대개샤드 라다니 대개샤 내신이 라다 아 바리 뭐 승치까지는 아마니 뭐바니 무니션 부슬라 파이네요 깔자파이 어 보라보모도 보라보니 기샤 나이인 무슨 판가난 뭐 라이코스노 부카이마나이 하인 가다 이거 뭐 무슨 판가난 거 염수가 죽도 가이만 밝혀 뭐 살흉제 염수가

0: 수도가이다랑탕라네퍼순탕라네나가다기가타니아이마스님호공도하다니아이고팔레게복마사니엄마아이고스노스못하니뭐하는가정말뭐딱가네네보호가이너가뛰잖아가냐정말한개불태우임리마이인능스서당힌데인능스서당힌데야나주도파니라고아이뭐뭐징이뭐뭐라마데파이겐뭐비징뭐뭐라이뭐라이당할거필요가이나는차응호도랑탕망나가라하이게마하이게마하이게마게마아가비니도아아가니뭐니샤니불수라니도저바하니아하사가니제말나이비나이비니시망치아보다이보비축치구르딩마다다보다음가냐이와라영화자부비너다부비나여고키야러이니니마이웅로무사로정말이한다아이가다와나디꾼따오꾼와나나그래아이가그지부로부강하이도말다고갈만잘만어어시박사가이모난난다마기래아이가지부모시기로가다이가시가난가다마기래샤아이가마이웅어마이웅기래나이가마이웅그래푼옥아이지부기래나이가지부웅의푼옥도가에마사기는마사가푼옥바이겠다이거야뭐바다사이만떠올랐어뭐무니무니무슬라무도인동이만뭐바사이만이정어저또주도지디또만이라뭐또사흘만이떠올랐어무슬라무도거타난거이동이만이사이만어하이게허기리나이너가봐허와지노브리란이마사아이허수고나이한건뭐포사가포포사가포소위정만시알파이나와진허성아파자고고로빼따랑이네허그레이비아로카라베기한다이저인파이게번도저인파이게주도저인바이나이이거
1: 나는뭐땀나서그이게
0: 이거뭐마반리바이샤다뭐마반리가다이거허엉바이샤다베방어들어가아이뭐아인바이파이마리에고뭐뭐저저인이패기야지북자가가이버지북길에나냐가버지북부누구이기야마용길에나냐가마용아하이라라라라기부누구이기야마사길에나냐가마사하이부누구이정가구하오이하고하이게제사가니비니내저도너이시그디브라하이게만이거비니소녀시저도너뭐하사가니저도너가비니소녀라고하이게너아뭐가고아라라내내속깊이난다뭐하나뭐마뭐가들뭐가안사다마부아마마바보마라고안도마탄지다불래아니내소마깊이지나이할마보마로탄가안뭐가들뭐가안사다자랑뭐사다아엄마탄말다내소바당마기피양나이내소동어라이야동어마부마부파동어호불로내소마기피라이블레바부에게마팔레게미니시구리들어너배방두이배배가바이베게무판노고서버야마부바이가자저용목하마부에이팔레게저용바이게팔레이나이거무파고부슬라마함자가다하수내스니너세부사이까부이저이케파니행게바함자가이나이팔게브리부마부가가무슬라부파성함작도가다이거어머니사미니아빠부파안그도아버도살만이야부럭스라여새키위로하자고하이게너하이게너어허락해팔레게팔레게부파나버사오마부안고마탕진에게다시하내수기빌리어라또뭐너무마부실가위떠르이고저도시간만만입니다어라보나솔부파나로타오나라이거타오나니이게너응파란안아이블레마부넌거어디서기빈
1: 비니뜨거시험은아이케
0: 비니문아이케비니문아이고아로안디정원이너거는하이에다부말이니깨봐보다바이부파이오헤게너마부넌따로사따로따로아꾸무끌라냐아니로기워떡하바이시알로심심마뜨랑나이이샤가우후떡하바이시알너뜨랑치나이헤게너떡하비리차가떡하시알비니떠락하보러기워미치그릇떠락하되고에이타가떡하보떡하를비는게뭐가이문신시강사강타가다아시알가에따고그라다니러기러기타나이다어라고문인이부슬하니러기러기문인이부슬하니러기러기타가니게너아오탄탄어탄탄어탄탄탄어탄가거의아마다음수기대에카나이야시알정가이나신라이전켜보양떡하비나이뭐가봐보니뭐가단말이너누구이나이녹초야사나무송자가바람아요구자

0: 죽었다.
1: 암탕어 탕탕. 마에 구자 수강한 게. 아로 도그리 전부. 너 떡하고. 떡하노. 니시디로 도그로 월이 많이 잡아있던 가게하고.
0: 응. 아이디노 어떡하.
1: 야가게. 아마 너 떠나서 먹으면 나를 또 난사 양만이. 제 양만이. 니거 먹으다 말고 알레이도 하다. 야가디 안 표커디 표커디 행복 가양기 때그 말게 정부 떡하다 난다 마야 야가이
0: 너는 먹고 살 있으면 떡하게
1: 어떡하게 아야 먹으다 말고 알레이 정부 안 어떠는데 안 넘어 살려 아무것도 기시 그 나가 타이너 넌 되니 야가디 힘마니 야가디 힘마니 양기 때로 맞아 맞아 그나 호가다 떡하니 그런 그나 호가 이런 뭐냐 완신 먹고 풍사 도 관능망어 잡음보 잡아요 먹어담노 힘이 힘겠다 알기노 딸 풍사 아저씨리 오가노 어머데 띵이래 딸 야성을 말하리야 니에는 누가워 대패겨 아 먹을땅 가자고 먹어 지금 그릭그릭 그릭그릭 니니 딸 여그이야 딸 풍사가 퇴장 라이시네 힘이 힘들고 나부 아마사 가자고 아 마사가 보고 땅소리를 보고 보고 엄마 띵데 딸 잘말이야 아이 길이 잡을 땅 간다 떡하 에부라 마사 파이네 에이 병어디 뭐 뭐다 살마 니니 말이로 검디로 그노 뭐 막하지 않아이다 어디 벽을 어? 나그레마 욕치나 내 아부를 벽을 허리네 아 타라고 타라 뭐가 마오냐 해먹고 어이 수고 어이도 어게 한다 에게나 오후 아리 양이도 먹어 땅덩가 작가랑박은 가나다 작가랑박을 아니 시야도 한지 방카자야 다 사실이 니니 너굴 말하기라 가무 타이풍사 그냥 라이탄 가무래 니니다 너굴 말하기라 난고 니 힌게 올가요 응 사카랑 바르시 넌봐 어버봐 말다글래 에이 차가 에이 타락이야 탄탄탄탄 탄라요 가이 빈 무파요 너다이 말하기라 닌가 알아 니정만이 너고 승이게 너굴 오고 스위족가 봐 그 차이 그런 거 시야도 불안한 불래 시야도 녹자 가는 차이도 이리 필요잖아 뭐고 이게 그르이 그 다음 사 그래서 니네 어른 호조로 망가시네게 니 차가 이네 이고 아랑 이제만 너고 보다 동안 너고다 다가 이거 어디 생각이야 에이 마음이 쳐다네 불뜩 쏘는 게 하고 이게 다 콩망을 비하는 가사 막혔다 이거 보증 아니다 어 봐봐 안 돼 안 가이 아이 마부성 중어 설치우 흔의 보롱 안 달았다란 거이 나라가 있구니 키비가랑 탄거지 정 어마하게 달아보 비양고 탄가 자이 말이야 정 까불라이 탄가
0: 나는 뭐 그렇게 신내리야
1: 신내리야 가서 아이 프로 키비라이 마봐 하게 보고 승사 가고 있던 거 안 가보고 이거 팔겠다 아이 팔려게 이거 살아야 살아있냐이 아래 그 말을 까불게 한다 어 버튼을 보니 이제 어느 항상 키만어 설 키우고 하는 차오이 까불게 한다 보러 앞으로 가래 뭐다봐이 어느 니 좀 하고 그 나무 탄가 보 이게 뭐고 모니니 너버던 뭐고 저도 기수 많이 향하겠다 이거 봉이 야수저 되게 밝혔다 어버
0: 반란에 깨는 것도 뭐 그나도 많이 가도 쇼가
1: 아 콩띠야는 어깨는 것도 뭐 그나만 여고도 땀 수른 가사
0: 아우는 보니까 한번 하미 클레네 하노 하미 클레미야 보니 바게 하미 완쇼에 하노미 내가 문 그리 가함 가함도 통오
1: 아우 아부도 하뇨 응까에 따부 맞아 마시나나 살로 탄가봐
0: 이나나
2: 아슈 조라 카나바이캬 아주 아치니 카동마 반다워 다쿡 니럭 자가 바글라이마니 어코타마노 샤위 카나리캬 말로티 데보르마
3: 아슈그자라 카나바키아 아주아시니 카트모 판다오 코토마 사이크나르카 말로티 데버마 다보 카나바에는 자두니르 잡몽 코롱르바나 럭키포티 데버마